0: 저번 저번 연방의 양꼬포 마히마 양모와 쌈바를 맞소 어느 날 내려와
1: 어미니는 찾아놓아
0: 양미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야 수마 며칠이 내는 소금이야

있었으면 돼. 왓썸스리 에메랄드 주야나 우참 니 프렌드 니비야 원하디야나 니우 나 쏘티스 우참 왓썸 프렌드 원하디 We're going to have someone sorry now, Mrah.

어투 사라 아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오 어투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